0: 그래요. 쓰레기 있고 지금 아까 와라가 브라스밴드 오즈미스티디 아까 무슨아디 아이스는 쓰레기 안 아. 뭔가 뒤집어 이다 오하 소위 이렇게 다 언니들 대기라 두배 이 잡았다는 말에 대한 차오 차오 우리 대기라 오금 시대 있었어 어디기 와라가 오즈미스 브라스밴드 만두 와디라 차오 근데 아까 무슨아디 또 두배 이 대기라
1: How done with that? Because you're also thinking of. Done, guys, bye bye.

0: 생부탄도 임말리
1: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